바른지가 되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헤르몬산에서 그 비들이 또는 이슬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분천하는 솟아나는 곳이 빌립보거든요. 샘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헤롯에 분봉한 빌립에 가서 도시를 확장하고 가이사라 마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가이사라가 또 있어요? 지중해에 가이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천이 나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이미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신들도 세우고 판 그러니까 목자들의 신 그런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들도 있고 온갖 신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세우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합니다. 14절. 이게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도 다시 온다는 그런 예,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더 분명하죠.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 마태복음 앞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엘리야를 왜 기다리게 되는가 할 때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메시아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사실 재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오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제인 장기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때에 엘리야가 올 건데 크고 두려운 날에 올 것인데 회개하라 이 말이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누가요? 엘리야가 오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거라 이렇게 이들은 또 믿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름이 엘리야로 안 왔거든요.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지만 그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꼭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이 세례 요한에 임해서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로 돌이키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데 이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메시아가 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메시아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들,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다 메시아로 불렀어요. 민중회에서는 그걸 메시아로 불렀거든요. 성경에도 몇 사람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몇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을 세례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꾸만 따지고 물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묻자. 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늘로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니까 그들을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느냐?
너 왜 날 안 믿냐? 세례원이 날 정죄하지 않았나? 이 말을 할 걸 알고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평소에 아는데도 대답 안 할 때 왜 대답 안 합니까? 곤란할 때.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함으로 불리해질 때는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다 아는데.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을 왜 했을까요? 헤롯이 겁을 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헤롯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민간에 이런 말들이 파닥에 퍼져 있었죠.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넓은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방금 우리 출애굽기 부장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몫으로 땀내 나는 그 사람, 그죠? 몫으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을 줄이면 요하나 줄이면 요나가 되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거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이라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름이 있죠. 르우벤 시몬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이름을 따세요. 이 요나가 시몬 지파는 아니지만 시몬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래요.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썸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 못해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유치원에 보내면 절에서 만든 유치원이 있잖아요. 절에서 만든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요 3기 노래를 배우고 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3기 노래를 배워온다고요? 못생각 어찌 알아요? 저 중학교 때 불교학교거든. 단장면 안에 중학교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홍제중학교. 홍제란 말은 사명대사 호예요. 그때 우리 학교 이사장이 표중사 주지선님이었어요. 제 앨범에 보면 이사장 주지선님이 다 거룩하고 인자 모습으로 사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동국대 재단으로 편입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여러분 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뭘 노래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요? 일용할 양식을 노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박가반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오면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세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본인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정해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에 임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 새벽기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하니까 평일에는 자율로 하십시오. 새벽기도 꼭 하고 싶은 주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 마치고 제가 여기 그 주소를 놔둬요. 주소를 놔두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하고 주일 새벽에 하고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 이름도 외워야 되니까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뭐 그 가족 이름을 제가 다 써놓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름을 읽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끝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택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상호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 고난 당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첫째 제일 처음에 이름이 제 이름 내부터 과연 믿는가. 그래서 쭉 이름을 읽어간 거예요. 왜 또 그랬냐 하면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빌립보서 4장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면류관, 내 사모하는 자. 그래서 성도를 보고요. 딱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들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제가 주소록에 이름을 쭉 다 읽으면 어린애까지 하면 한 300명 넘을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하면 한 300명 되는데 그 이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로 어떤 한 사람 이름이 탁 멈춰지면서 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모하는 자 이러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아니 내 자신부터 첫째가 저니까 내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몸이, 내 전부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입에 발린 얘기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거 정말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 있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것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에 다른 복 얘기하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병들었든지 건강이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한다지라도 수군거릴지라도 속으로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복받은 자라 그랬다면 복받은 자다.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가르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진짜로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죽어버려서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헐무가 죄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사람들은 다 상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상상했다니까요.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를 주인되게 해주고 자기를 신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받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난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들의 형제들을 아는데?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혈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온데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 율법을 구약성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 받은 자, 너는 율법 못 받은 자.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을게 주셨고 너희들 아예 지킬 능력도 안 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왜 사람이 지인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적극적으로는 제 아래 가둬버렸어요. 제 아래 왜 가둬버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제 아래 가두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다른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요,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럼 누구만 이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영접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면 시키니까 또 영접해야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 그 동네는 다 알아요. 예수 전도단 떴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한참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빨리 간다. 이러더라고, 아이들이. 두 사람 딱 뛰어서 예수 전도단 훈련 가니까요. 그 동네 수원에 갔거든요. 동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전도단 불신 지역 막 다 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면 곤란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또 떴다. 빨리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하고 가라. 그래 딱 잡히면 예, 예수님이 주와 그러신다고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 보고서, 나는 오늘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서 내고, 만약 한 명도 영접 못 시키면 밥을 안 줘요. 훈련할 때 4박 5일 훈련 시키는데 밥을 안 줘요. 그럼 밥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가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오면 밥 줘요.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허사예요. 혈통이나 육증이나 사람 뜻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냥 지옥 정말 가장 밑자리에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혈과 육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의 어떤 노력으로도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썩은 것들의 노력으로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의 애성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피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아는 거지. 그게 하나됨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부부가 하나됨, 백날 부부가 하나다 그래도 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싸우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면 되거든요. 그게 착한 거예요?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타락한 이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두 사람 뜻이 하나였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뜻이 딱 달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간으로서는요,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 내 그리스도 맞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아직 알리지 말래요. 나중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혼의 모습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뭔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거든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 남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남성이잖아요. 페트로스, 반석인데요. 뒤에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 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일반 명사 반석, 단어가 달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이 싸움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어디에 갈 때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가톨릭 신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 뭐 교황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부도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도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당시 뭐 교황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황이 몇 분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황은 그 베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지금 뭐 200몇 대 교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제가 청년 때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때 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고민하고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 기사한테 내가 대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흔들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러면 사탄이 막 흔드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차 내릴 때가 되어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동안 그렇게 쭉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러면 신앙 고백과 베드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로. 아닌데도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여 고백했다면 그 베드로나 그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탄아 책망을 받잖아요. 또 사탄이 막 밀가불들이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탄 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할 때 요건 나중에 다시 좀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트로스는 뭐 페트라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가톨릭과 또 이 개신과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이 베드로가

0: 1대 교황으로 봐요. 1대 교황. 그럼 지금 그 교황은 몇 대가 될까요? 제가 이 찾아보니까 266대, 266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톨릭 역사 속에서도 이것도 분분해요. 뭐 중간에 그 역사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 교황 1대, 2대, 3대에서 266대 교황이다. 그럼 왜 가톨릭은 자꾸만 교황을 주장할까요? 교회의 수위권을 말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다. 대통령이면 임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임명권이 누구에 있느냐? 교황과 황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와 교황, 그 중세시대는 사실 교황이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황제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노사라 굴욕, 이런 카노사 굴욕 세계사에 보셨죠? 카노사 굴욕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뭐, 눈 오는, 눈길에 뭐, 눈이 오는데 3일 동안 뭐, 무릎을, 좀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무릎 꿇고 3일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카노사 굴욕 왜 했느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요. 백성들이 그 황제를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교황에게,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교황 1대, 그 다음에 교황에서 교황을 세워놓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기들은 그냥 문자대로 푸는 거죠.
1: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 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설교 보내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늘 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전해드린 설교의 2부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말씀 50%와 찬양 50%를 기준으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음적인 말씀과 엄선된 찬양만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찬양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신중한 선택을 통해 곡들을 골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악을 전달함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멜로디와 음악은 크리스찬에 있어서 좋지 못한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선별하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원칙으로 인해 청취자께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듣는 사람들의 배려가 없다고 외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올바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청취자들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희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주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획을 개척하지 않는 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립 개척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캠퍼스를 시작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모델을 생각하게 됐어요. 캠퍼스로, 그래서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캠퍼스가 뭐냐 이거죠. 이 캠퍼스라는 것은 분립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잘 아시죠? 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연약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생활하도록 내보내기 전에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거기서 리더를 세워주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독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위한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이 브릿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그래서 지원해서 자 이제 잘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리더를 키워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독립될 수 있을 때 이제는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캠퍼스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더럴 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페드로웨이와 퓨얼랍 그리고 켄트 등 남쪽 지역에서 우리 형제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100여 명에 이릅니다. 형제교회가 좋아서 나오긴 하지만 먼 거리와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주중에 나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그 청소년 자녀들이 주중에 또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양육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고민.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그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사온다고 해서 어떻게 뭐 우리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다 교회로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키고 함께 이 꿈을 공유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립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주중에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또한 주일에 그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분립 개척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똑같은 예배를 그것에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서 훈련받고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분립개척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저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당분간 가야 하는 것이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곳에서 4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오후 3시가 되고, 그러면 페드로웨이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면 거의 1시간이고, 그래서 오후 4시 예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야망이고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라면요, 제가 인간적인 욕심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내가 한 번 딱 설교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꼬로 나가서 재미있게 노는 게 제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네 번 설교하고 한 시간 운전하고 가서 또 설교하고. 저희 부모님이요, 말려요, 말려요. 부모기 때문에 저를 말려요. 너 몸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너 건강도 생각해야지. 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조금이나마 이 지역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캠퍼스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선포한 이 비전의 내용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것도 신문 제1면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막연하게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먼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해요.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흥분하고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페드로웨이 지역에 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잘 분립 개척될 수 있도록 그 캠퍼스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막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뜻이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한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비전 나잇을 같이 가졌습니다. 비전 나잇을 통해서 이 비전을 함께 또 나누고 몇 차례 나눴어요. 우리 당회원들과 몇 차례 나누고 어제 저녁에도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헌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자. 앞으로 두 달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로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데 주님의 교회를 낳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이 시대에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막연하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어느 때부터 시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낳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형제교회가 크니까, 우리 형제교회에 자원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맨파워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어느 곳에든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인간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의 주인은 권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교회의 주인은 권준이 아니에요. 권준이 있기 때문에 되고 권준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형제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저도록 가서 조그마한 곳에 가서 개척하라 하면 개척하는 것이고 저보고 선교지를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내려놓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확신을 갖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이 하나님의 꿈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중보기도에 초청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지원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지원하도록 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지원했지만 제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그 지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꺼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 두 군데 그 이상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곳에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거 안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펜을 꺼내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형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함께 기도를 시키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함께 하세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골방 기도도 있죠.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 여러분 이게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기 있는 지역에서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골방 기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골방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골방 기도문이 저한테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와서 그걸 쭉 읽어보는데요. 읽는데 얼마나 그냥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말이죠. 읽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나 말이지. 이거 어디서 카피했나.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카피했냐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나왔대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작성을 했대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매월 한 달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눠준대요. 그거 좀 받아서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말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모든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 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내일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하셨습니까?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형제교회의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둠 속의 재앙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목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형제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눈물과 희생과 땀방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지역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 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에 그 집 하녀가 그녀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괜찮습니다.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3번째
1: 반대 세력이라면 누구인지 혹시
2: 그래서 주기철 목사요 그새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내 할 바는 다 했으니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해주시구려 이거 도통 말을 못 알아들어 먹으니 이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내 걱정입니다
1: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3: 그잘 제가 처리하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자뿐 아니라 산정엔 교회도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2: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와 노회는 안심이 되지요
1: 서장님께서 노회와 김 목사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2: 그럼 난 당신들만 믿겠어

0: 매요? 그럼 그 신사참배가 가결됐다는 거입니까?
1: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힘을 써봤지만 잘 안 되네요.
2: 그 이거 난리가 일어나겠습니다.
0: 아니, 거기서 이런 나쁜 놈들을, 아니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기로 뜻을 맞춘 내 처남들을 당장에.
2: 여장모, 좀 참으시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1: 네, 조만식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0: 저거 학생들이라면 어디고?
2: 평양신학교 학생들 말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나도 무슨 사단이 단단히 나겠죠.
1: 저도 크게 걱정입니다. 신사참배를 하기로 한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우리 죄 없는 학생들이 잡혀가거나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0: 듣고 보니까 거저고 길었습니다. 기건 기놓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입니까? 우린 신사참배 반대를 하는 거이디요.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거이디요.
1: 네, 어떻게 우리가 신사에 절을 한단 말입니까? 장로님, 우린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알고 우리 산정현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건데 그런 각오로 날 따르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3: 염려했던 대로 신사참배의 가결로 인한 여파는 평양신학교에서 불기 시작했다.

0: 목사님, 거저 이렇게 씌워놓으니까니 아주 좋습니다래.
1: 그래요,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장로님,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0: 네, 거저 명심하겠습니다. 아, 내일 모레가 거저 입당식이니까니 손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습니다. 거저 풍성하게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1: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국수라도 풍성하게 해서 잔치 기분 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2: 그러나 그때 한 청년이 교회로 달려들어왔다.
3: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1: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 이렇게 숨이 넘어가게 말을 하십니까?
0: 아, 그저 무슨 일이네?
3: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경찰서를 연행되고 있어요.

0: 그게 무슨 말이네.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붙잡혀가다니.
1: 어서 빨리 말해보십시오. 왜 끌려갔는데요?
2: 그건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 가열의 주역인 김일선 목사의 졸업기념식수를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 때문이었다.
0: 그러니까니 김일선이가 심어놓은 나무를 도끼로 찍은 사건 때문에 학생들을 잡아간? 아니 그게 뭐이가 잘못됐길래 이러는 기야?
1: 학생들이 드디어 이의를 냈나 봅니다.
0: 가만 계실 거입니까?
1: 내일이 입당식인데 입당이나 마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내일 일만 신경 쓰십시오.
3: 어서 들어가.
4: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3: 뭐야? 아니 그건 말이라고 하나?
4: 한번 제목이나 들어봅시다.
3: 들어가서 니들이 생각을 잘 해봐라. 어?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에 들어왔나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봐. 에이서 들어가.
5: 몇 명이나 데리고 왔나?
3: 10명입니다
5: 주동자는 잡았나?
3: 아직 못 잡았습니다.
5: 아직도 못 잡아? 누가 최동자인지 알고 있나?
3: 예.
5: 그 자가 누군가? 어서 잡아와라!
6: 아이고, 기회 참 좋다.
7: 아유, 건 예비당이라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좋구만 기래. 안 기렸네?
6: 아유, 기렸고 말고. 어. 평양에서 제일 좋은 기회가 됐구만 기래. 고도 찍기 전에는 언제 짓나 했는데 이렇게 짓고 나니까 꼭 감사하구만 기래.
7: 기래, 자 어서 들어가자고. 예비 시작하겠구만.
6: 에이, 들어가자.
7: 저건 또 뭐이가? 응? 어? 왜 놈들 아니네?
6: 아, 어? 무슨 일이 돼?

출연 장훈석, 신세인,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안내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성경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 됨이 이 책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이 준비한 650개 이상의 강의를 공부하시면 학생 여러분께 보물을 소유하는 광산이 될 것이며 영광의 낙원이 되고 인생길에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며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2: 제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터널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머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아주 완고한 갈라디아 그 우상 숭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갈라디아 지방은 여태까지 바울이 부딪혀보지 않은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되겠죠. 바울이 쓴 가장 힘든 서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릇된 방향으로 굽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들을 더 많이 방문하게 되었죠. 바울이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으로 들어간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지방에 대한 아주 그 간략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지방 사람들은 고을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아마 프랑스에 정착했던 사람들과 같은 혈통인 겔트족이었다고 보는 거죠. BC 4세기에 그들은 로마 제국을 침략하여서 로마를 약탈하게 되는데, 후에

그리스로 건너가서 BC 280년에 델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티니아 왕인 니코메데스 1세의 초청으로 그들은 내란 중에 그 왕을 돕기 위해 소아시아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아주 호전적인 백성이었는데 소아시아에 곧 정착을 하게 되죠. BC 189년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종속되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국경은 자주 변경되었음에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관습과 언어를 보존하였어요. 그러한 곳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한때 갈라디아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습에 따라 이 교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금발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이 고울 겔트족은 유럽 사람들의 기질을 많이 닮았다고 전해져 있어요. 황제 시저는 그들에 대해서 고울족의 결점은 결의에 대해 마음이 잘 변하고 변화를 좋아하며 신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작가는 그들을 솔직하고 열렬하며 감수성이 강하고 현저하게 지성적이며 연극을 좋아하나 극단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지나치게 허영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거친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편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 외에도 또 한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있는 것은 독일 출신인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갈라디아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서신서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뒤에 붙어있는 지도를 또 앞쪽에 붙어있나요?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그들이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갔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그 지역의 버가로 배를 타고 갔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여행을 하게 되죠. 이것들은 다 갈라디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부로 들어선 것이죠. 2절로 4절입니다. 14장이죠. 2절로 4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가 두 무리로 나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유대인임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맨 먼저 유대인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회당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5절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썩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이고니온을 통과해 돌아온 것으로 보아 거기에 믿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8절로 9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보아온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의 은사 곧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의 어떤 복음서도 손에 들지 않고 이곳으로 왔던 거죠. 그들의 자격증명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표적의 은사가 그들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은사와 기적이 우리에게 증명서가 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11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그에게 그 발로 똑바로 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 뛰어 걸었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고니온이며 또 이교도였고 이방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들의 눈은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로 그들에 대하여 경탄을 금하지 않았던 거죠. 12, 13절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하니,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둘 중에 말하는 자였기에 제우스 신의 대변자인 허메라고 불렸고,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체구가 컸기 때문에 스스로 제우스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관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바로 전 동네인 이고니온에서는 능욕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이들이었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14, 16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서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놀라고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 중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를 쳤죠. 여러분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와 똑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분명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할 필요도 없고 경배 받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의 발에 엎드려야 할 그러한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일부 이단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겠어요. 자, 14장 17절로 18절을 보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나누기 전에 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허메와 스스다 참 이렇게 막 섬기려고 막 뭐 달려오고 뭐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주관하던 그러한 제사장은 소를 갖고 오고 화관을 갖고 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를 대변하는 허메라고 불렀고 또 바나바는
뭐랄까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19절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처럼 변덕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려던 사람들이 그만 갑자기 돌변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가 정말로 그때 죽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후에 바울이 그가 겪은 체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중들이 그를 죽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버려두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 밖에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돌 맞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그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잖아요. 아마 어떤 분은 그가 지금은 회개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은 무엇이든 거두게 될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참가했기 때문에 그도 수년 후에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 참이 기적이죠? 돌 맞은 사람이 심하게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그 다음날 여행할 수 있었다. 그가 실제로 죽었다가 일어난 건 일어났건 아니건 간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더베란 곳이 반환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곳이 1차 전도여행의 끝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돌아왔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 그들의 행로를 다시 이렇게 되밟아 오게 되는 거죠. 23절 25절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들은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를 통과해 돌아와서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죠. 그 후에 그들은 아달리아로 가서 그 항구로부터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되는 26절로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을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그들이 한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모두 시브리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분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제 복음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완전히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 교회 안에는 몇몇의 유대인들이 역시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의 끝이 다 됐다, 그러한 뜻이죠. 세상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이 나는데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나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이 사람의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주님에게는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죠. 2000년이 사람의 개념으로 이게 긴 거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상당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죄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그쳤다 하는 이 말은 죄를 그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잘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죄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죄를 끊었다, 죄를 그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죄 짓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지은 죄로 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죄 지은 것이 지나간 때로 촉하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별로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죄를 많이 안 지어서 그래요. 근데 죄 좀 지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아 그렇지 과거에 내가 죄 많이 지었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생활을 실제로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참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이런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죄 짓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네, 과거에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거룩한 삶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령 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 보니까 죄 짓던 사람이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술 친구들을 만나면 술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냥 옛날에 하던 거 다 하면서 그러고 믿지. 그 직장에 우리 그 김 부장님 못 봤냐?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술 얼마나 잘 마시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죠.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구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들이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만 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구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보고를 해야 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운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또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은 성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살았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 자체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면 안 되는 거죠.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주님께서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잠부터 오고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잠든 사람이에요. 그런 분 계시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졸면 안 돼요. 정신 차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도 이게 사랑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도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덮는다 하는 이 말은 죄를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확실히 나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못 살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부정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제가 한 번씩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생각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불쌍히 좀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강하게 보여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흔들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약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베드로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다 보면 그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보면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직장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핍박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핍박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생활하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유가 있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좀 섬겨줘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수시로 살피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이죠.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개방하고 손님들 초대하고 구역원들 또 참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집 개방해서 우리 구역원들 오게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서로 봉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한다 하는 이 말은 서로 사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 뭔 줄 아십니까? 집 관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그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왜 여기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게 엉키기 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0: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것은 지금 뭘로 섬기는 것입니까? 말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고 주님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은 네 가지.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천길님의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메마른 땅을 안개 속처럼 헤매이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스치고 지나치면 눈먼 이유는 뭘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고 치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보따리 그분께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다시 가져오는 욕심은 왜일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가던 길 즉시 멈추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뒤돌아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는 고집은 무엇일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선한 목자, 그분만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신다면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0: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히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BBN 사역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BBN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의 물질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의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2: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하는 자들 이걸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그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이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경건한 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려야지. 내가 나를 살리지. 뭐 주님이 나를 살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적 없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지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4: 찬양대 찬송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있었죠. 나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지고 깨어질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도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림으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이름 앞에 그 주의 이름의 근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나 안 깨어져 나 계획 이루어져야 돼 내 소망 이루어져야 돼 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너는 영불에 들어가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혹 모르는 분 계세요? 양과 염소 비유 아무도 없을 게 교회 오신 사람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이거 얘기 다 알아요.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달란트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한 것만큼 내가 상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 바친 만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로 전부 들어왔단 말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당을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었어요. 결국 천국이 내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만약에 천국이 우리 하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면 저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내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접을 하시고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신다면 저는요 지옥 가장 밑구석에 가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지옥 갈까봐 싶어서 열심히 다녔고, 청년 때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건 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진짜 네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한번 비침을 받으니까요. 그 에스겔서 16장에 불이 받은 계집아이, 그 온갖 오물이 뒤집어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그 아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먹이고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얼마나 바람난 일만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작년은 돈이라도 받고 몸이나 팔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남들을 사오는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잖아요. 한참 믿음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침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만약에 나의 행위로 어떤 믿음의 일을 하고 이것저것 일을 잘해서 이 세상에 만약에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가죠. 지옥의 가장 밑구석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인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동안 이 양과 염소 어떻게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불쌍한 이웃, 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꼭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과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 간증은 이런 간증 참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길을 지나는데 너무 누추한 그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노숙자 거지. 그래서 가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딱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그분이 예수님이더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대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왜 교회 단골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뭐 때는 2,000원씩 이렇게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구제한 그 돈 내 교회 한 번도 청구한 적 없습니다. 해결지세 맞지요? 내 구제금 했다고 청구 안 했어요. 그거 다 제가 구제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 영접한 거예요? 아, 저는 뭐 천국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복음, 가장 비복음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비복음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 제가 방금 인용한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염소이며 누가 양이지 천국 비유는 두 개를 구별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내용도 그렇고 24장 내용도 그렇고 천국의 비유는 두 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가요. 그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니 진짜 교회는 하나뿐이고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양일까? 내가 염소일까? 이 계산을 해보죠.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딱 말하죠. 알곡은 이런 게 알곡입니다. 양은 이런 게 양입니다. 딱 이렇게 알곡의 모습, 양의 모습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알곡이 되기를 노력해야지. 나는 양이 되기를 노력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복음적 설교다 이 말이에요. 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양은 들여놓고 염소는 안 들여놓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고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들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노력 더 열심히 하세요. 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세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하면 서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 양과 염소 비유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으시죠. 누구나가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천사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할 때에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인자를 봤어요.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으니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오는데 그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인자 같은 이에게 근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 있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금 다 끊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완전히 망한 그 자리. 아까 찬양대 연결이 되죠.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임금이 다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성전조차 다 망해버리고 왕도 없고 제사도 다 끊어져버린 그런 상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영광의 보좌의 앞에서 다스릴 텐데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그 인자의 나라를 말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켜버려요.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니엘서 바로 연결되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팔레스타인 양들은요 얼룩덜룩하대요. 우리가 양하면 하얀 양만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양은 얼룩덜룩하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목자가 같이 이렇게 먹이다가 저녁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그거는 양의 체질이 다르고 염소의 체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양은 따뜻하고 염소는 뭐 시원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목자가 딱 입구에서 양 딱 저녁에 그 양과 염소 함께 올 때 너는 양은 양쪽으로 목 염소는 염소 쪽으로 딱 골라서 이렇게 넣는데 이건 너무 잘 안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자가 마지막 올 때 그렇게 양과 염소로 딱 분리해버리죠.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요? 왼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오른편.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는 편이고 왼쪽은 뭐예요? 시험소 심판받는 자리로 딱 구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비유의 결론이에요. 딱 두 가지로 구별돼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들에게 언제 예비된 나라라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면 양들이 자기들의 착한 행위를 해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양으로 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그 오른쪽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게 조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일단은 글자를 볼 때는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양이 돼야지 하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해요. 왜요? 저승기를 닦아야 되잖아요. 예수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제 알아요? 아이고 나는 절에서 왜 예수제를 써놨는지 이랬는지 죽기 전에 미리 좋은 길 닦아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 위해서 미리 좋은 선행을 해라. 보시를 많이 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제. 생전 예수제. 아 저는 이름이 얼마나 생전 예수제. 여러분 절에서 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달 전에 생전 예수제 많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당신의 목숨 위해서 좋은 길을 다 닦아놔라. 이게 생전 예수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도움으로 내가 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면 이건 뭐가 돼버리죠? 생전 예수제. 불교와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를 받아라. 그러면 양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가 이런저런 일을 잘 했다라고 하니까 이 양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죠. 양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37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갑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양들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대요.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양의 일을 해야 염소가 양이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내가 뭐 구제를 했다, 뭐 바퍼주기를 한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노숙자 대접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편만 되시면 구제 많이 하십시오. 정말 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웃에게 구제할 거 있으면 충분히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거 했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죠. 불쌍한 사람은 있으면 측은지심으로 돕는 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내가 구제해봤자 뭐 염소가 양 안 된다 카대 나 이제부터 구제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구제연금 한다고도 난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혹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가 뭔지 가난지 뭔지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돌보았다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양의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염소가 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전혀 반대로 하시죠. 양들을 보고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다. 염소보로 너희가 그렇게 잘 안했다.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요 염소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악인들이죠. 요들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그들도 대답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라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냥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했다는 말이죠. 나 구제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산으로 받으러 전도했어요. 구제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그런 일들은 다 잘했습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불에, 누구는 영불에요? 이 염소, 예. 이웃에게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양, 즉 하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뭐예요? 영생에. 그러니까 딱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뭘 했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영벌에.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에. 그럼 천국은 영생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행한 것이 뭐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차곡차곡 내 행한 마일리지 쌓아왔죠. 주일학교 교사 봉사 몇 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습니다. 11주를 어떻게 했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하나하나 장부책에 다 적어놨어요. 마리사 은혜라고 그러죠. 아이고 지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거래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딜 하려고요? 참 교회가 천국에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돕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지나 노숙자를 대접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었더라고. 꿈에 보니까 그분이 막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뭐 해야 되죠? 거지를 보고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오는데 1,000원짜리 하나씩 주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만 원 주면 천국 더 잘 가겠네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난이 뭔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지난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수요일 저녁에 못 오시는 거 이해해요. 뭐 일한다고 못 오셨죠? 드라마 본다고 못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일한다고 바빠서 못 오신 거는 이해를 해요. 못 오셨다면 적어도 수요일 설교는 듣고는 오셔야죠. 수요일 설교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할락하다가 참겠습니다. 제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거 해야 오늘과 연결돼요, 진짜. 그 수요일 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뭐냐를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왜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할 때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있다면 그들을 잘 돌보아라.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자들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자들, 의지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잘 돌보아라. 왜? 네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네 고아였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죠. 종살이 하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 않느냐고. 너희가 떠돌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토지 제도는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약한 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는 11조 한 번씩 따로 특별히 해서 평소에 11조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돌아가야 해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데 평소에 11조만에 3년에 한 번씩 더 특별 11조를 해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그 레인들 돌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주라고. 그들을 통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구제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장치로 율법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거죠.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경건한 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경건한 자면 도움을 입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이걸 경건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이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경건한 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 부여한 자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려야지, 내가 나를 살리지, 뭐 주님이 나를 살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적 없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지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이지 그냥 세상에서 어떤 뭐 사회적 약자 또 뭐 부모님 잘못해가 뭐 가난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집안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집안에 돌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과부에 등록된 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참 과부란 나이 좀 든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참 과부에 올려라. 젊은 사람 올리지 마라. 왜요? 또 바람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세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하다. 성경에서 불쌍하다 이런 개념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요.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실천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유는 그것을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밀이 궁금하냐?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 비밀은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우디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할 것이며 경험을 통해 교훈을 깨닫지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감으로 고통받지도 않고 동정심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였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의 이야기죠.

0: 어떻게 지내시죠, 우디?
1: 여기서 나가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목사님. 여기엔 인생의 낙오자들이 수두룩해요.
0: 헤로인을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죠?
1: 한 10년쯤이요.
0: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다 부질없는 기대입니다, 목사님.
0: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출소하면 가실 곳은 있으신가요?
1: 경찰이 좀 보호관리 중이라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버지도 제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0: 분명 형제님의 아버님은 지금도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디. 그리고 시내에 갈 곳이 하나 있어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저에겐 약물 치료센터가 필요해요.
0: 혹시 전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대여섯 번 정도요.
0: 그렇다면 예수님께도 기회를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그분은 형제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1: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해도 저에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2: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이며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다양한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아왔죠.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우디라는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됩니다.
3: 저는 16살이던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탐닉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무렵 제 나이는 50세였죠. 1998년 12월에 저는 아무 갈 곳도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이 출소됐습니다. 퍼시픽 가든 미션은 그리 멀지 않아서 그곳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우디 씨,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3: 제가 도둑이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4: 아니요. 마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형제님을 파괴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도둑이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자유케 하시러 오셨어요. 아, 그리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시죠.
3: 자유케 하다니 무엇에서요?
4: 형제님을 속박하는 마귀의 조종에서 자유케 하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형제님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3: 전 언제든 마약을 끊을 수 있어요. 단지 제가 끊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4: 그건 형제님이 속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 문제는 맨정신으로 있는 것보다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거예요.
4: 그건 형제님이 예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코 중독에서 헤어나실 수 없습니다.
3: 누나, 나 퍼시픽 가든 미션에 있어.
5: 잘했어. 조제트가 목사님께 너를 구치소로 신방 가시라고 부탁했다더라고.
3: 목사님이 여기를 권해주셨어. 나 여기 일주일째 있는 중인데 설교가 너무 지겨워.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누나네서 같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5: 아버지가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주셨어, 우디. 네가 계속 그런 식이라면은 나도 너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너의 그 마약 중독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우니까.
1: 이제 난 마약 안 한다니까.
5: 나도 그러길 바래. 하지만 내 대답은 여전히 안 돼야.
1: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의 절망 상태였죠. 그래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까 고민했지만 물이 차가울 거라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근처의 약물치료센터로 가기로 결심했고 그 치료센터는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저의 숙소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금속 뼈대의 침대가 놓인 기본적인 방이었죠. 춥고 외롭고 두려웠지만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도 더 높은 능력을 향해 기도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평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진심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5: 우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여전히 치료센터에 있니?
1: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어. 8주 동안 마약 없이 지냈어.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있고 마약을 하고 싶다는 유혹도 느끼지 않고 있어.
5: 우리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1: 나 다음 주에 퇴소하기로 돼 있는데 그 때문에 걱정이 돼.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옛날 삶으로.
5: 유혹에 굴복되면 안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고 지내, 우디. 주님을 의지해.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1: 그 무렵 저는 자살 충동을 느끼진 않았지만 센터 관계자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했더니 저를 다른 치료시설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보건병원으로 보냈고 그곳에 정신병동에 배정됐죠. 그곳에서 저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제트 누나네 교회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저를 신방 오셨습니다.
6: 아이, 여기에 계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1: 지금까지 2개월째 마약을 끊고 지내왔어요. 수십 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이죠.
6: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1: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정신적인 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사회복귀시설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6: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1: 예와 아니요. 둘 다예요. 여기가 더 안전하거든요. 다시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1: 저는 격리된 정신병원 시설에 보호된 환경을 떠나는 일에 매우 긴장했지만 어쨌든 사회복귀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엔 28개의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다음날 반드시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는 자격증이라곤 강도와 마약 거래가 전부였지만 놀랍게도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책임감을 배우게 됐죠. 저는 계속 일했고 사회복귀시설에 12단계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가 맡은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설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다른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7: 젠장. 내가 이 시설에 들어오다니 미친 게 분명해. 마약 못 끊는데.
3: 분명히 끊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7: 내 머릿속 생각은 온통 마약 주사뿐이에요.
3: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구하셔야 돼요. 전 어느 날인가 그분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마약을 끊고 지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을 원치 않아요.
7: 그래서 그렇게 차분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도 되게 가진 걸 갖고 싶네요.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요.
3: 그냥 한 발 내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요. 마약을 끊는 것은 제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7: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되죠?
3: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7: 절 도와주시겠어요?
3: 예. 예, 그럼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과거에 저는 결코 다른 이들에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늘 제 목적을 위해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이용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젠 수십 년간 저처럼 고통받았던 중독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8: 요즘 나 몸이 별로 좋지 않단다, 우디.
3: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8: 요전날 가게에 있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렸어. 무서웠어.
3: 아마도 아버지는 운전을 다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8: 운전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전기회사에서 전력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3: 왜요?
8: 내가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그렇대. 그런데 난 분명히 냈거든.
3: 당시엔 몰랐지만 아버지는 혈관성 치매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8명의 중독자들을 후원하고 있던 사회복귀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 아파트 아래층 옛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약물치료센터에 갔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재정과 위생상태를 돌봐드려야 했고 제가 마약에 돈을 쓰고픈 충동을 느끼지 않은 채 아버지께 재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죠.
5: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작년에 가볍게 뇌졸중 증상을 겪으셨대. 그래서 아버지의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 그러네.
3: 내가 아버지 목욕도 시켜드리고 더욱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5: 내가 가서 도와주지 못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단다, 우디.
3: 나에겐 갚아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래도 이젠 내가 마약을 끊고 맑은 정신으로 지내는 걸 아버지가 알아보시니 좋아.
5: 아버지께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다.
3: 12단계 중 하나는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기도 했어.
5: 그래.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와 관계도 올바르게 다시 세웠고.
3: 근데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지가 않네.
5: 아버지는 마치 네가 다 회복될 때까지 버티시는 것처럼 보여.
3: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겐 든든한 바위와 같았어. 아버지가 떠나시면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어.
5: 주님을 의지해라, 우디. 그분이 진정한 바위시니까.
3: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잘 있어라라고 말씀하시고 5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생일에요. 저는 천천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눈안의 교회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죠.
6: 로마서 7장은 인류의 상태에 대해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담의 죄 이래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가 있지요. 안녕하세요, 우디. 정말 반갑습니다.
3: 예. 이 건강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재밌어요. 죄에 저항하기엔 무력한 상태라고 하신 말씀 부분은 꼭 저를 가리키는 말씀 같고 12단계 프로그램의 첫 단계와도 같아요.
6: 그 각 단계들이 성경적인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3: 정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고안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6: 우리 우디 형제님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같이 그 단계를 공부할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3: 예, 저는 좋습니다.
6: 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두 번째 단계의 기초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6: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는 세 번째 단계의 기초는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3: 이 말씀들은 정말 놀랍네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6: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언젠간 12단계에 관한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그에 일치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3: 멋진 생각이세요.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 몇 명도 초대할게요.
6: 형제님이 몇 명을 후원하고 계시죠?
3: 대략 12명이요.
6: 아, 맞네요. 마약 전문 상담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3: 이 몇몇 사람들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6: 그러려면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예, 그것도 계속 생각해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돈으로 집을 한 채 구입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대학에도 가고 싶어요.
6: 예, 11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를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 저도 날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6: 그건 형제님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6: 네, 형제님.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3: 그렇게 해서 전 심리학 전공과 운영위원회를 겸하며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피자 배달을 했죠. 어느 날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운전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완전히 영접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입술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전 2005년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고 그때 나이는 55세였습니다. 그 후 임상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누나, 나 물질 남용과 다른 장애에 대한 임상심리학자 면허를 받았어.
5: 축하해, 우디. 넌 정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잖아.
3: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을 했음에도 여전히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야.
5: 주님께서는 줄곧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3: 아멘. 이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이라 말할 수 있어.
5: 아멘.
3: 법률 구조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의 과거의 범죄 기록들의 대부분이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엔 사면을 신청했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저를 지지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전과 기록은 무덤까지 저를 따라갈지 모르죠. 하지만 천국까지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우디입니다. 흥분되는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신입 임상학자들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됐습니다.
6: 우디 박사님, 정말 멋집니다.
3: 정신질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입니다.
6: 그건 우디 씨 전문 분야잖아요. 하나님은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3: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6: 우디 씨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3: 네, 단지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6: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 예,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구세주시죠. 주님께서 악한 삶을 돌이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실 수 있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2: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혹은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59장에서 경고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나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0: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나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정교한 창조 솜씨.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말하는 나방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뒤뜰 불빛주에 날아다니는 나방들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나방들이 페로몬이라 불리는 호르몬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짝짓기 준비가 된 암컷은 공기종으로 페로몬을 보냅니다. 이를 감지한 수컷은 암컷을 찾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나방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컷이 접촉을 원하는 암컷은 단순하게 향내나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페로몬을 1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보냅니다. 이러한 방출은 초당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출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말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출이 무려 1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60피트 떨어진 촛불을 불어 끄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러한 형태의 방출이 수컷이 페로몬의 향에 의해서 이끌릴 때 암컷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컷의 안테나가 암컷의 방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0: 것 같습니다. 창조는 디자인 이상의 것입니다. 각각의 창조물들이 세부 사항들은 창조주의 우아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창조주의 신성이 창조물에서 보여진다고 말한 것의 부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오늘 아침 산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린 바람에 웃고 있는 들풀에서 흥정을 하고 꽃잎을 눈처럼 날리는 나무에게 값을 매겼습니다. 물소리 들으며 비에 젖은 바위를 세마다가 산자락 한 구석에서 노닥거리는 나에게 시치미를 떼고 그럴듯이 값을 붙여보았습니다.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시장바닥이지만 나의 사업은 언제나 적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영규라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매번 적자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적자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인생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이 글의 주인공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의 글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기에 가득 차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혹자는 미혹해하는 자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광신적이고 귀신 들렸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간증. 예수님을 만난 사라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멜라니,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배웠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기로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나요?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결코 저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사라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너무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사람도, 너무 큰 사람도, 너무 작은 사람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사람도, 복잡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가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말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제 삶에 오시도록 요청했어요. 그때 제 어깨에서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가벼워졌고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도 멜라니와 사라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인내를 완성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도전이죠. 미국에 밥 살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콜 가지고 땅콩 하나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얼굴에 부착한 그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땅콩을 들어서 해발 4,300m의 그 바익스라는 산 정상까지 옮기는 시합의 기록을 이분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관광객들의 혼잡을 피해서 밤에만 등산하다 보니까 묘기를 마치는데 7일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이분 같은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인데, 이 말은 그처럼 강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 더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일을 가지고 참아낸 것이었지만은 이 실제 삶은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겐 인내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고, 고린도전서 14장 제목에다 그러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하는 삶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때에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슬기롭게 행동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안 그러면 안 되죠. 문제는 인내를 배울 방법이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오는데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타야 할 비행기가 만약에 밤 11시에 출발하려다가 새벽 2시로 연기됐다가 결국은 결항됐다고 생각을 하고 싶다. 아마 커피를 마시면서 밤을 꼬박 새우더라도 언젠가는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랄 것이에요. 공항에서 졸면서 하루를 다 버리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어차피 기다리는데, 그죠? 어차피 기다릴 바에는 그저 편안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죠. 인내심은 어떻게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받지 않고는 안 되죠. 이 덕목은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ITL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생각처럼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일도 많고 불공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비롯해서 유색 인종을 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실 미국 사회에 불공정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CNN 뉴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지난 8월 27일 억울하게 44년간을 복역했던 흑인 남성 한 명이 풀려났다는 보도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라니 롱이라고 하는 흑인인데요. 197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54세 난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무고함을 그토록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듀크 대학 법학 교수인 그 제이미 라우라는 분에 의하면은 사건 현장에서 43건의 다른 사람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었지만 재판에서 한 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알리바이도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지만 경찰이 고의로 이것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무고한 흑인 한 명을 기소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증거는 있는데 혐의는 없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그런 검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반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혐의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당시 배심원 전원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세웠던 증인들도 모두 백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CNN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에 만연해 있던 racial dynamics라고 합니다. 인종차별의 분위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소개하기를 불공정의 전형이다. Epitome of injustice. 공정의 이름으로 행한 불공정의 전형.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컬 신문에도 났었죠.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국인 자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한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중국인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물었더니 나는 중국말을 모른다. I don't speak Chinese.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중국말 모른다. 사실 그건 굉장한 모욕이죠. 쉽게 말하면 너 서툰 영어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들이 미국에서 자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의류 사업을 하면서 8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어가 서투르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SNS에 알려지면서 그 백인이 직장에서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인 우월적 정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페어하고 정당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삐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평을 기대할 수가 없고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부지런한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억울한 운명을 씌우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박해로 우리를 공격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것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혹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안갚음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것도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건강한 자세로 이 억울함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차라리 당할지라도 더 큰 명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야말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17세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한 고발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배신당하죠. 잊혀진 바 되죠. 만일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왔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셔서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남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주도했던 두 가지 손길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당신들은, 즉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해치는 일만 했어요.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행하고 감옥에 보내고 항상 악한 일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은 위대한 일이 있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요셉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갖게 된 이 모든 축복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출세한 이유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유도,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된 이유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시하며 본인만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자신들에게 해를 행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깨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가 되겠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탄생에 새로운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요셉이 보였던 이런 자세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황송해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보다 품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빼앗김을 당하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악한 세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억울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과제를 위해 당당하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 하나가 암시적이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임으로 그 말은 너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낮추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비우고 희생적으로 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도바울은 그동안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값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냐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돈 받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Free of charge. 아무런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 그런 뜻이.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때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원래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공부만 하던 도련님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사역자가 된 후에 텐트 메이커가 됐어요. 직접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헌신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반대자들이 문제시한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한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헬라 사회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교사나 철학자가 강의를 하면 사례를 받는 것이 통례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든가 강의를 잘하게 되면 사례를 많이 주고 말이 신통치 않으면 사례를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강사가 받는 사례의 액수가 그 강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말을 잘 못했어요. 이것이 반대자들에게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봐라, 사울이 왜 사례비 못 받는지 아느냐? 말을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 이와 같이 바울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사도직의 그 내용까지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열심으로 자신을 희생했는데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당신이 무능해서 돈 받지 못한 거고 당신의 사도직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와 같이 규정할 때 우리라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분해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거나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권면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주어졌는데 부당한 평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사역을 위해 전진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야 될 더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좁게 보면요,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을 넘어서서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를 받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좁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부조리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요. 그때마다 바울이 견지했던 신앙 자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참 비전을 향해 나가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억울함을 넘어서 참된 비전으로 나아가려면은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 이 빚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기본 자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세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일꾼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비용을 탈취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갈취했나 삥땅을 뜯었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도록 번역을 해놓았죠. 근데 사실 그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용어는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military metaphor.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요즘 시로 직역하게 되면 ration money. 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품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미군들이 레이션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추고 그랬잖아요. 레이션은 비상식품입니다. 근데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이 이 레이션을 사 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주는 돈을 레이션 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지원금을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계속해 보시게 되면 바울은 주로 이것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니아가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비용을 보내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일체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차라리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역을 했을까요? 9절 하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짐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조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영어로 좀 어역을 하자면 I gotta be careful not to give any burden to you. 너희들에게 어떠한 짐이나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개바와 같이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처럼 일하지 않고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나열한 후에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살해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어요. 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면서 곡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견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교회로부터 살해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함이라고 했어요. 키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무슨 케이스가 되든 간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포기하겠고 내려놓겠고 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 개척한 교회인 경우에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죠. 그런 분들에게 재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바울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린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개척했던 교회인 빌립보교회나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받아서 살지언정 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텐션이에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역자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He doesn't care.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He doesn't care.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He doesn't care.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케어했던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포기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며 달려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바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바울 자신도 한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어요.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프게 했던 장군인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을 맡겨주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수모를 당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이 사례를 받느냐 못하느냐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No.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컨셉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바른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항상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황송해하고 몸둘 바를 몰라한 것입니다. 나는 핍박자였는데, 나는 박해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I'm not deserving. 나는 여기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것 다 빼앗기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짐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debtor.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닥쳐와도 상관없어요. 좋은 일이 오건 나쁜 일이 오건 얻게 되건 빼앗기게 되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 본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였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채권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채워달라, 알아달라, 대접해달라 이 클레임하는 거, 이게 다 채권자죠. 어쩌다가 한번 대접 못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이제 클레임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채권자들이 없어요. 그게 전부 감사해요.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요 더 섬기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들이지 뭘 주장하고 대접받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낭세하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의 저자 그 미우라 아야쿠라는 일본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를 당연시하고 은혜에 익숙해 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미우라 아야쿠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이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투병 생활을 많이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문병 오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받는 게 당연시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오랜 친구 한 명이 문병을 왔는데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아야쿠가 속으로 물건 대신 봉투를 갖고 왔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야쿠는 또 생각합니다. 아마 봉투 내놓는 걸 잊어버리고 갔나 보다. 가다가 깨닫고 황급히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대.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 같으니라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습습한 마음이 치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미우라 아야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습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물을 당연시하는 내가 되어버렸구나. 받는 것에 익숙해서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은혜를 황송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저 앞에 서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특별한 것이고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과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분한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황송해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억울함을 넘어서서 참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억울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거짓된 것이 발견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상황을 억울해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실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Truth of Christ is in me. 그리스도의 진리가, 즉 그리스도가 가지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은 나의 자랑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것을 선파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례받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인 행동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프리텐드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모습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룩한다고 하더라도요, 진실함이 결여된다면 그 사역은 결단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실성이 있느냐예요. 우리는 외형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 없었어요. 내 안에 truthfulness, 진실성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와 동행했고 그 안에 있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잘 대비되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가장한다는 표현이 세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헬라말로 메타스키마티조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사실은 가면 무도회 갔을 때에 얼굴에서는 가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masquerade라고 번역을 했어요. wearing mask, 마스크를 쓴다 그런 뜻이. 여러분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밑에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신의 추한 얼굴, 깨어진 얼굴을 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비근한 애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하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매님들 경우는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변장을 안 해도 자동 변장이 되니까 화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 미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 얼굴의 약점을 잘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엇을 가리는 것이 마스크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영적 신분을 가면으로 가린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했다고 했고, 14절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고 했고, 15절에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좋다는 타이틀은 다 가져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가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겉을 이렇게 꾸민다고 거짓이 진실로 바뀔까요? 악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할까요? 겉을 거룩하게 장식한다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 되겠습니까? Ridiculous한 그와 같은 발상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pocalypse of Moses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1세기경의 그 Semitic language, 아마 그 유대인들의 글로 기록된 책이었는데 나중에 그릭 버전이 나오고 헬라말로 된 버전이 나오고 나중에는 라틴 버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가 그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서 너무나 밝고 빛난 모습으로 찬양하는 천사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천사가 사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는데 그 모양은 아름다운 입술로 찬양을 하는, 이것만큼 가정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을 꾸미고 외형을 가면을 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원자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는 이와 같은 허황된 가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진리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리자이드 하실 때, 인드웰링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울함을 넘어 하나님 비전을 위해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자세요, 황송함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비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함을 넘어서 참된 비전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냐? 사실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후에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던진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God knows. Theos oiden.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든 악의를 베푸든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 떠나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행함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억울함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당시 아수르 압제하에서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빼앗길지 모르지만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Be strong!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잘못되게 대해 주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파지티브 띵킹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벨기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방문한 도시가 브린동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나치 독일이 벨기에의 그 애국자들을 감금시켰던 악명 높은 감옥에 있는 곳입니다. 안리자의 설명에 하면은 나치 독일군은 벨기에 애국자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가하고 정신적인 아픔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어요. 빛이 없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넣고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줄을 놓지 않고 나중에 승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에 피얼 박사가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안내자가 감옥 안에 한 장소로 피얼 박사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콘크리트 벽에 무엇인가로 걸거서 만든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곳을 찾아와 두 손을 저 얼굴에 대고 기도를 하면 그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고치고 다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절망의 감옥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을 학대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캄캄한 감옥도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순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지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삶 속에 억울한 감옥이라는 삶 속에 갇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상처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감옥, 눈물의 감옥이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Be strong.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Don't be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0: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압제하고 압박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만지시고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텅 빈 심령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성령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내 안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세규 강사의 예수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항상 세 가지를 찾아봐야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야단치셨는가?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 첫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나한테 사실 강의 듣고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서치해. 그래서 예수 기도, 그냥 기도만 찾아도 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다 있잖아, 인터넷에. 서치 딱 해가지고 기도 나오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만 다 찾아봐. 그러면 몇 가지 눈에 딱 띄는 게 나와. 예수님은 합심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소리 지르러 기도한 적도 없어. 어? 예수님은 기도회를 인도한 적도 없어. 기도회에 참석한 적도 없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 특징이 반복해서 등장해.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solitude, very limited, protected personal space, private space를 확보하고 거기 가신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시더라가 빠질 때도 있어.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시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내 입으로 하느냐를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솔리튜드를 만들어. 에?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야. 에? 그럼 거기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그 다음에 걱정해도 돼. 솔리튜드에 한참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터득이 돼. 에? 솔리튜드가 훨씬 먼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솔리튜드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고 에? 그냥 몸 비틀어지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요셉 시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들 불러 모아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이거 연습시키는 거야. 응?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줄게.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목사로 드렸어. 근데 나하고 의논도 없이 근데 한 번도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목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아버지 제가 대학 전공을 골랐는데요 뭘로 했냐 아무래도 물리학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소 물리학도 나중에 신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나를 들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맨날 내
4: 막 집에 갔다 오시고 그러면 나한테 이제 목사 얘기를 해주셔. 근데 이제 그때 항상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 3대째 목사를 하지 않으면 가짜다. 왜요?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달음을 듣고 새로운 결정을 해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가짜다. 그거는 밀려서 하는 거고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3대가 가야 결심하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깨닫지 않고도 몸에 밴 삶이 목사의 삶으로 나온다. 포인트가 이해가 돼?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게. 여러분들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왜 예배, 왜 교회 가? 왜 가는지 알아요? 안 가면 찜찜하니까. 어?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목사님들은 습관적으로 성전들을 밟는 이런 기도를 하셔. 모르셔서 그래. 습관이 얼마나 축복인데. 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돼? 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그래. 이 양반들 내부 결정해야 돼. 그거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열내는 거야. 그냥 으쌰으쌰 그러는 거야. 그리고 서로 안 가면 막 죄책감 주고 말이지. 안 오면 전화하고 막 이 난리 치는 거야. 그런데 3대 4대째 가지? 그럼 그 다음에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를 안 가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이상해? 그게 세컨 네이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퍼스트 네이처가 원래 교회 가기를 싫어해.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컨 네이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내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끌려다녔기 때문에 몸에 뱄기 때문이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심해서 있으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컨 네이처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얼마나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할 때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 습관을 좇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예수님도 first nature가 아니었어. second nature였어. second nature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subconsciously 나오는 반응이야. 근데 그 second nature가 생기려면 습관이 second nature가 돼야 돼.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려면 누군가가 맨날 재촉을 해야 돼.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의 뜻이야.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나오면 야단치고 말이지 뭐 교구 목사님이 맨날 들들 붙고 그리고 오면은 잠 깨라고 말이지 맨날 떠들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면 실제 기도 얼마 해? 5분 해? 6분 해? 왜냐하면 일단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설명하는데 이게 한 편의 설교야.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한 거 근데 실제로 뭐 1분밖에 안 했어. 에?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배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어려서부터 있지.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은혜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는 식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이게 기도를 통해서라도 증거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되는 거지. 근데 안 하면 뒤에 안 닦은 것처럼 이상한 거지. 그게 세컨 네이처. 네? 그래서 가서 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그게 제일 중요해.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있지. 한적한 곳을 찾는 버릇만 먼저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풀려. 제발 고민하지 마. 가지도 않고 고민하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저는요 목사님 저기 기숙사에서 학교 갈 때까지 학교 그 강의실에 갈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면 잘 되는데 그것도 한적한 곳인가요? 한적한 곳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꽂고 가라고. 근데 저도 그러잖아요. 음악 듣고 하는데 프레이즈 듣고 하거든요. 프레이즈 듣고 하지 마. 응? 여러분 잘 생각해봐. 프레이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거 보고 그거 듣고 내가 좋아해? 응? 왜 그 내 정서 생활을 위해서 프레이즈를 들어? 그렇잖아.
5: 찬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4: 응? 찬양. 근데 찬양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있잖아. 그 하나님 찬양할 때 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자깅하는 데 들어? 잘 검토해요.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기 파도 소리 그런 거 꽂고 해.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리새인들은 항상 시장바닥 아니면 큰 길에서 기도해. 그리고 멋들어지게 기도해. 기도가 화려해. 기도 잘하는 거, 기도를 엘로컨트하게 하는 게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야. 기도 잘하는 건 뭔지 알아요?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는 것도 아니야.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간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기도야. 우리 와이프가 기도하면 잘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잘 안 이루어져. 근데 내가 한 시간 기도해도 우리 와이프는 1분밖에 기도하는데도 꼭 그렇게 돼. 그게 난 기도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큰 길가에서 시장바닥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해.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해.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 가서 기도해라. 오케이? 한국 교회가 골방 기도를 못해.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크리스천들 다 엉터리라고 그러지. 에? 미국 영성이 다 엉망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미국 교회는 기도해 안 하거든. 왜 안 하는지 알아?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된 교회고 미국 교회는 400년, 500년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셉의 몇십 대 밑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미국 교회 가보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그 사람들의 생활의 현장을 모르는 채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잘 믿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잘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미국에서 못 믿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잘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미국에서 헌신돼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기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골방에서 해.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직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가. 그게 미국의 잘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전형적인 기도 형태예요. 같이 모여서는 안 해. 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유치원 때 훈련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또 효험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 효험? 그거 무당짓이야. 그건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영빨? 제발 앞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마. 그거는 귀신 도깨비 같은 용어야. 영역이라는 말도 쓰지 마. 제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시장바닥에서 기도하는 쟤네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상급에 따라. 기도는 그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해도 내 자식들이라도 받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 기도를 한꺼번에 확 받아버리고 끝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저들이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상급이 뭐예요?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와 기도 잘하시네요 이거지.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서 기도 잘하시네요라고 하지 않아도 돼. 어 기도 잘하는구나 라고 인식만 해도 상급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코스타에서 배워가야 될 코스타 정신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누가 그거를 칭찬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상급 못 받아. 누가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급이야. 말 돼?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 네? 그게 그거야. 네가 한 일을 네 와이프도 모르게 하다가 아니야. 네 오른손이 한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네?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 내 오른손이 하는 것도 내 왼손이 하는 것도 내가 다 하는데?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잊어버려야 돼. 하고 나서.
5: 사건
4: 착하건 뭐건 간에 다들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그게 착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골방기도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되고 엎드려서 해도 되고 눈물 흘리면서 해도 되고 울부짖고 해야 되고 뭐 묵상으로 해도 되고 말을 떠들어서 해도 되고 뭐 기도를 적어서 해도 되고 하늘을 울어서 해도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되고 통곡을 해도 돼. 그거 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되려면 한적한 곳에 골방에 가서 해야 돼. 오케이? 금식. 한적한 곳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지, 기도보다. 금식도 똑같아. 성경에 금식을 다 뒤져봐요. 근데 금식이 등장하는 곳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도 등장하지만 기도가 없이 금식만 등장할 때도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알아? 금식 자체가 기도예요. 금식할 적에는 하나님 생각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보내. 이 양반 금식 안 해본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스피리추얼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곱 가지의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가르치는데 그중에 금식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의 기준은 뭐냐면 음식을 중단하되 하루가 걸리건 이틀이 걸리건 일주일이 걸리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피하 지방의 양에 따라서 달라. 손끝이 저려야 돼. 아파야 돼. 그때부터 사흘을 더 해야 돼. 오케이? 어떤 사람은 6시간 만에 손끝이 저려. 어떤 사람은 5가지라도 손끝이 안 저려. 이게 비축된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손끝이 저리기 시작한 후로부터 사흘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72시간.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손끝이 저리고서는 생각이 안 돼. 아무 생각도 안 돼. 배고프다 밖에 없어. 누워있건 앉아있건 어디가 아파. 아, 여기 메디컬 스쿨. 어디가 아파. 끊임없이 아파. 그래서 이 당분이 보급되는데 제일 그 타격이 심한 이 실세척, 모세혈관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통증이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여기가 브레인에 그 당분이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브레인 펑션이 확 떨어져.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 못해! 그때 기도는 뭔지 알아? 하나님 앞에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야. 그냥 금식만 해도 돼. 금식감에서 해봐! 그게 되나?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해.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딱 거의 한 번이라 할 정도로 내가 얘기한 기도가 바로 이거야! 라고 100점! 그런 기도가 있어. 뭐지 알아? 아니야. 기도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앉으셨어.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해. 하나님이요. 나는 십일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기도했어. 성전의 저 구석에 세리가 들어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0점 주시고 세리의 기도는 100점 주셨어. 오케이? 그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되는 기도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약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첫째, 정크 기도가 있고 참 기도가 있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첫째, 정크 전 세계에서 의학적인 효력이 입증되지 않은 물건이나 장비나 음식이나 약품 비슷한 것들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오케이? 왜 그런지 알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진리를 파악하는 데 제일 약해. 팩트를 파악하는 데 제일 약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게 정크 날리지야. 천안함,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폭침된 게 100% 확실해.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시는 말 걸지 마. 다시는 가까이 하지도 마.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별해. 상대도 하지 마. 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왜곡하냐? 그거를 대체하는 정크 날리지가 생겨. 정크 날리지는 아주 간단해. 확실하게 입증된 한 가지 진리가 있고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진리 비슷한 것들을 보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체험담을 더해. 오케이? 체험담을 더해. 그러면 정크 메시지가 돼. 이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메르스 사태건 천안함 사태건 세월호 사태건 다 그래.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돼.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오라고 했어. 진리는 모든 진리여야 돼. 우리말로 번역이 모든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표현은 whole truth야. 미국의 법정에서 하는 그 이 선서, 서약. 그? 나는 그 저기 미국에서 법정에서 그 증인 선서할 때 그때 어떻게 선서하는지 알아? 해본 사람 있어? 응? I confirm 또는 뭐 I swear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 whole truth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까지 돼야 truth야. 오케이? 한 가지만 갖다 놓고 대충 멋있게 만들어가지고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기도에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오케이? 정크 찾지만 특히 기도해서 간증 듣고 기도하지 마. 오케이? 플라시보 효과야. 위약 효과야. 응?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원래 간증 안 시켜. 내가 하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친구라고 소개해가지고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 간증을 한번 시켰는데 간증 다 끝나고 내가 앞에 나가서 그랬어. 여러분 간증 다 듣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절대로 김기동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서 이머전시 룸에 실려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 원치 않아. 오케이? 네. 그렇게 큰 은혜 사모하지 마. 큰 은혜는 큰 사고가 나고 나서 벌어져. 근데 당신들은 나는 조그마한 은혜 받으면 좋겠어. 큰 사고 안 당하고. 오케이? 저기 그 기도 제발 성경 읽어. 간증집 읽지 말고. 응? 기도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제발 그런 거 보지 마. 오케이? 정크야. 내가 지금 얘기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런 거,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준 거 이외에는 보태지 마. 나머지는 유니버설 프레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되면 해. 아까 저기 또 짧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 번 하는 게 좋으냐, 또 한 시간을 해야 되느냐, 남들은 다 길게 하는데 나는 5분 하면 끝난다. 그거 왜 그러지 않아? 체질이 달라서 그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여름방학 때 그 그림 일기 써오라 그러면, 응? 그 착실하게 매일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마지막 이틀 사이에 다 해가지고 가. 왜 그러지 않아? 기질이 달라서 그래. 성질이 달라서 그래. 체질이 달라서 그렇고, DNA가 달라서 그렇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케미컬 밸런스가 달라서 그래. 오케이? 근데 그런 거 흉내내지 마. 그래서 나는 원래 5분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해! 5분 그냥 하고 나와.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또 가서 5분 하고 나오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서 2시간, 3시간 있지.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한 5분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머쓱한 사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 2시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떠드는 사람 있지. 다 체질에 따라 달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말도 이해도 안 되는데. 완전히, 뭐야, 그, 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우리말에 수다를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채팅! 채팅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 수다야! 그래서 수다도 체질이 있어요. 나는 전혀 수다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응? 이거 뇌, 운에 좌에 이게 좀 영향이 있어. 그래서 원래 체질이 채팅, 수다 체질이면 하나님하고도 수다 떨어.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딱딱 얘기하고 끝내! 그 대신에 조금 자주 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정크 사이언스, 정크에 넘어가지 마. 응? 정크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프로브된 팩트만 의지해. 오케이? 두 번째로 무당 기도와 주의 기도가 있어요. 무당 기도와 주의 기도. 무당 기도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기다 모태신앙이 그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무당이 굿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아니야. 그건 2시간, 3시간 나중에 나와. 2시간, 3시간 동안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을 부르는 거야. 어? 신을 부르는 거야. 그걸 축신이라고 그래. 축신. 신을 부르는 거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축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오늘의 말씀.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원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장우 목사님께서 천국의 열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단락이 사실은 20절까지인데 이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려면 한 세 분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가. 이거 세 분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실 이 말씀 간접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또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에 하기는 하게 되는데 좀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에 얼마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가 하면 물론 음식은 먹고 소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기억 안 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거 한 가지 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사로 빌립보에 갔다.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이게 소통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으세요? 진짜 떡을 생각했거든요. 떡을 안 가져왔다, 빵을 안 가져왔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처음에 성경 듣는 사람은 가이사랴가 뭔지 모르잖아요.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빌립보가 갔다니까 아 게사라 빌립보가 이래 들릴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는 예화를 많이 안 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이 안 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만 기억나고 진짜 성경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는 경우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 조금은 아셔야 되겠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가이사랴. 가이사의 말, 그래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황제, 가이사의 말. 그러니까 총독이라든지 분봉왕들이 자기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어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말을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말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 이름들을 뭐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뭐 마라톤 선수, 뭐 누구의 길, 뭐 황용조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에도 아마 새로운 이름 붙이면 그렇게 이름 붙이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한 도시 자체를 아예 가이사를 찬송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공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말, 그 말이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인데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 말은 이 빌립보라는 것은 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요단강이 형성되는 그 바른지, 가 되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헤르몬산에서 그 비들이 또는 이슬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분천하는 솟아나는 곳이 빌립보거든요. 샘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헤롯의 분봉한 빌립에 가서 도시를 확장하고 가이사랴 마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지중해에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천이 나는 곳은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이미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신들도 세우고 판 그러니까 목자들의 신 그런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들도 있고 온갖 신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세우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합니다. 14절. 이게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도 다시 온다는 그런 예,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더 분명하죠.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 마태복음 앞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엘리야가, 엘리야를 왜 기다리게 되는가 할 때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메시아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사실 재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오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제인 장기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때 엘리야가 올 건데 크고 두려운 날에 올 것인데 회개하라 이 말이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누가요? 엘리야가 오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거라 이렇게 이들은 또 믿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름이 엘리야로 안 왔거든요.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지만 그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꼭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이 세례 요한에 임해서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로 돌이키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데 이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메시아가 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메시아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들,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다 메시아로 불렀어요. 민중에서는 그걸 메시아로 불렀거든요. 성경에도 몇 사람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몇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꾸만 따지고 물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묻자. 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늘로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니까 그들을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느냐? 너 왜 날 안 믿냐? 세례 요한이 날 정죄하지 않았나? 이 말을 할 걸 알고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평소에 아는데도 대답 안 할 때 왜 대답 안 합니까? 곤란할 때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함으로 불리해질 때는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다 아는데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을 왜 하셨을까요? 헤롯이 겁을 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헤롯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민간에 이런 말들이 파닥에 퍼져 있었죠.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넓은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방금 우리 출애굽기 부장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몫으로 땀내 나는 그 사람, 그죠? 몫으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을 줄이면 요하나 줄이면 요나가 되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거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라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름이 있죠. 르우벤 시몬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이름을 땄어요. 이 요나가 시몬 지파는 아니지만 시몬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래요.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씀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 못 해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유치원에 보내면 절에서 만든 유치원이 있잖아요. 절에서 만든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요 3기 노래를 배우고 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그 3기 노래를 배워온다고요? 모세는 그거 어찌 알아요? 저 중학교 때 불교학교였거든. 단장면 안에 중학교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홍제중학교. 홍제라는 말은 사명대사 호예요. 그때 우리 학교 이사장이 표중사 주지선님이었어요. 제 앨범에 보면 이사장 주지선님이 다 거룩하고 인자 모습으로 사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동국대 재단으로 편입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여러분 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뭘 노래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요? 일용할 양식을 노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박가반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로 오면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세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본인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정해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새벽 기도, 우린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하니까. 평일에는 자율로 하십시오. 새벽 기도 꼭 하고 싶으면 주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 마치고, 제가 여기 주소를 놔둬요. 주소를 놔두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하고, 주일 새벽에 하고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 이름도 외워야 되니까,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가족 이름을 제가 다 써놔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름을 읽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끝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상호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 고난 당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첫째, 제일 처음에 이름이 제 이름, 내부터 과연 믿는가? 그래서 쭉 이름을 읽어간 거예요. 왜 또 그랬냐 하면,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빌립보서 4장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면류관, 내 사모하는 자. 그래서 성도를 보고요. 딱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들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제가 주소록에 이름을 쭉 다 읽으면 어린애까지 하면 한 300명 넘을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하면 한 300명 되는데, 그 이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로 어떤 한 사람 이름이 탁 멈춰주면서 하,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모하는 자, 이러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아니 내 자신부터 첫째가 저니까 내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어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몸이, 내 전부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로 입에 바른 얘기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걸 정말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 있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것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에 다른 복 얘기하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병들었든지 건강이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한다지라도 수군거릴지라도 속으로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복받은 자라 그랬다면 복받은 자다.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가르쳐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진짜로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흘무가 죄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사람들은 다 상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상상했다니까요.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를 주인 되게 해주고, 자기를 신 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받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난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들의 형제들을 아는데?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혈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온데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 율법을 구약성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 받은 자, 너는 율법 못 받은 자.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게 주셨고 너희들 아예 지킬 능력도 안 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왜 사람이 지인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적극적으로는 지하에 가둬버렸어요. 지하에 왜 가둬버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뒀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다른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요,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럼 누구만이 이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영접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면 시키니까 또 영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 그 동네는 다 알아요. 예수 전도단 떴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한참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빨리 간다. 이러더라고, 아이들이. 두 사람 딱 뛰어서 예수 전도단 훈련 가니까요. 그 동네 수원에 갔거든요. 동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역 막 다 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면 곤란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또 떴다. 빨리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하고 가라. 그러니까 딱 잡히면 예, 예수님이 주와 그러신다고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 보고서 나는 오늘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서 내고 만약 한 명도 영접 못 시키면 밥을 안 줘요. 훈련할 때 4박 5일 훈련 시키는데 밥을 안 줘요. 그럼 밥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가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한 사람들 영접시키고 오면 밥 줘요.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허사예요. 혈통이나 육증이나 사람 뜻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냥 지옥 정말 가장 밑자리에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혈과 육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의 어떤 노력으로도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썩은 것들의 노력으로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인간의 애성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피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럼 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지 지식적으로 공부해가 알면 그 안다는 말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안다 그러는데 너는 부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부부가 지금 잘 아세요? 부부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은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부부가 아는 거지 그게 하나됨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부부가 하나됨 백날 부부가 하나다 그래도 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는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싸우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면 되거든요. 그게 착한 거예요? 정말로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타락한 이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두 사람 뜻이 하나였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뜻이 딱 달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간으로서는요,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 내 그리스도 맞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아직 알리지 말래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혼의 모습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뭔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거든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 남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남성이잖아요. 페트로스, 반석인데요. 뒤에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 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일반 명사 반석, 단어가 달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이 싸움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어디에 갈 때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가톨릭 신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 뭐 교황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부도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도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당시 뭐 교황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황이 몇 분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황은 그 베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지금 뭐 200몇 대 교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제가 청년 때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때 했다 이 말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고민하고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 기사한테 내가 대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흔들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러면 사탄이 막 흔드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차 내릴 때가 되어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동안 그렇게 쭉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러면 신앙 고백과 베드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로. 아닌데도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여 고백했다면 그 베드로나 그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탄아 책망을 받잖아요. 또 사탄이 막 밀가불들이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탄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할 때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트로스는 뭐 페트라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가톨릭과 또 이 개신과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봐요. 일대 교황. 그럼 지금 그 교황은 몇 대가 될까요? 제가 이 찾아보니까 266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톨릭 역사 속에서도 이것도 분분해요. 뭐 중간에 그 역사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 교황 1대, 2대, 3대에서 266대 교황이다. 그럼 왜 가톨릭은 자꾸만 교황을 주장할까요? 교회의 수위권을 말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다. 대통령 되면 임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임명권이 누구에 있느냐? 교황과 황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와 교황이, 그 주세자는 사실 교황이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황제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노사라 굴욕, 이런 카노사 굴욕 세계사에 보셨죠? 카노사 굴욕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뭐, 눈 오는 눈길에

0: 원하시는 분은 늘 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전해드린 설교의 2부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획을 개척하지 않는 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립 개척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캠퍼스를 시작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모델을 생각하게 됐어요. 캠퍼스로, 그래서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캠퍼스가 뭐냐 이거죠. 이 캠퍼스라는 것은 분립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잘 아시죠? 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연약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생활하도록 내보내기 전에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거기서 리더를 세워주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독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위한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이 브릿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 한 분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그래서 지원해서 자 이제 잘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리더를 키워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독립될 수 있을 때 이제는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캠퍼스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더럴 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페더럴 웨이와 퓨얼랍 그리고 켄트 등 남쪽 지역에서 우리 형제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100여 명에 이릅니다. 형제교회가 좋아서 나오긴 하지만 먼 거리와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주중에 나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그 청소년 자녀들이 주중에 또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양육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고민.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그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7천에서 8천 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와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사온다고 해서 어떻게 뭐 우리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다 교회로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키고 함께 이 꿈을 공유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립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주중에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또한 주일에 그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분립 개척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똑같은 예배를 그것에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서 훈련받고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분립개척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저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당분간 가야 하는 것이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곳에서 4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오후 3시가 되고, 그러면 페드로웨이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면 거의 1시간이고, 그래서 오후 4시 예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야망이고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라면요, 제가 인간적인 욕심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내가 한 번 딱 설교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걸어 나가서 재미있게 노는 게 제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네 번 설교하고 한 시간 운전하고 가서 또 설교하고. 저희 부모님이요, 말려요, 말려요. 부모기 때문에 저를 말려요. 너 몸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너 건강도 생각해야지. 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조금이나마 이 지역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캠퍼스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선포한 이 비전의 내용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것도 신문 제1면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막연하게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먼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해요. 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흥분하고,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페드로웨이 지역에 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잘 분립 개척될 수 있도록 그 캠퍼스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막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뜻이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한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비전 나잇을 같이 가졌습니다. 비전 나잇을 통해서 이 비전을 함께 또 나누고 몇 차례 나눴어요. 우리 당회원들과 몇 차례 나누고 어제 저녁에도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헌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자. 앞으로 두 달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로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데 주님의 교회를 낳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이 시대에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막연하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어느 때부터 시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낳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형제교회가 크니까 우리 형제교회에 자원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맨파워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어느 곳에든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인간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의 주인은 권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교회의 주인은 권준이 아니에요. 권준이 있기 때문에 되고 권준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형제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저도록 가서 조그마한 곳에 가서 개척하라 하면 개척하는 것이고 저보고 선교지를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내려놓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확신을 갖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이 하나님의 꿈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중보기도에 초청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지원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지원하도록 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지원했지만 제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그 지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꺼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 두 군데, 그 이상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곳에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거 안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펜을 꺼내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형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함께 기도를 시키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함께 하세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골방 기도도 있죠.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 여러분 이게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기 있는 지역에서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골방 기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골방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골방 기도문이 저한테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와서 그걸 쭉 읽어보는데요, 읽는데 얼마나, 그냥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말이죠. 읽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나 말이지. 이거 어디서 카피했나.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카피했냐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나왔대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작성을 했대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매월 한 달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눠준대요. 그거 좀 받아서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말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모든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내일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하셨습니까?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형제교회의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둠 속의 재앙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목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형제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눈물과 희생과 땀방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4번째 산정현 교회 입당식 날 일본 경찰들은 교회로 들이닥쳤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들을 피해야만 했다.
1: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저 좀 보시라요. 외경들이 와시오.
2: 이가 외경들이?
1: 예.
2: 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온 거이가? 내보라, 겐조 선사.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고 여기 온 거요?
3: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2: 그럼 도대체 무슨 일로 왔습니까?
3: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어디 있어?
2: 뭐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온 겁니까?
4: 나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3: 오, 주기철 목사. 같이 좀 가줘야겠어.
2: 니보라오요, 겐조상. 오늘 우리 교회 입당식입니다, 입당식. 입당식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오하겠다는 것입니다.
3: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자, 주기철 목사. 자, 따라오시오.
4: 이보시오. 내가 무슨 일로 당신들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인지 말이나 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겁니까?
3: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
2: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아, 그 김일선 목사가 심은 나물에 도끼로 찍은 건 말이야요.
3: 그 사건의 배후로 주기철 목사가 지목이 됐어.
2: 매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 배우라니요.
3: 자세한 것은 가서 말합시다.
2: 네, 뭐라요? 오늘 입당식인데 입당식이 끝나고 가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3: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거야. 어서 데리고 나가.
2: 아니 뭐라요? 니 뭐라요?
0: 산정현 교회 입당식이 있던 날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평양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입당식은 치러졌다.
2: 그저 여러 장로님들, 이 일로 가면 좋하시오. 말씀들을 좀 해보시라요.
5: 무슨 일인지 교회 차원에서 가서 알아보고 대처를 합시다.
3: 평양신학교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그이 말이 됩니까, 말이?
6: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주동이 됩니까? 이건 저들의 무리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요.
5: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유계준 장로님이 나서서 해결을 보시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합니다.
3: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2: 기르디요. 내래 경찰서에 가서 따질 것은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우리 산정현 교회 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0: 유계준 장로는 바로 평양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일본 경찰에 요구했다.
7: 아, 안 된다, 안 돼!
2: 그 기르디 마시고 면회를 좀 시켜주시라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이렇게 곧 데리고 있으면 오게 되는 거입니까?
7: 글쎄, 지금은 안 된다고 했지 않나?
8: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7: 이 잠깐, 주기철이란 사람 면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6: 주기철을? 당신은 유계준 장로가 아니요.
2: 그저 내일 알아보는구만이요. 니브라우요. 우리 주목사님이래 만나러 왔시오. 와, 안 된다는 거입니까? 만나게 해주시라요.
6: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 좋소. 가서 만나보시오.
7: 대장님!
6: 잠깐! 내가 허락한다. 대신 만나보고 다시 내게 오시오. 알겠어, 유계준 장로.

0: 목사님. 목사님.
1: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아니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0: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1: 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성도들은 잘 있죠. 교회만 생각이 납니다.
2: 어제 이곳에 들어와서도 교회만 생각을 하시다니.
1: 아니 왜 우십니까? 내가 뭐 죽을 때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외놈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과정이 아닙니까?
0: 그래요. 그저 이렇게 용기백배하시니까니 늘 힘이 납니다래 목사님.
3: 아니, 유계준이가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4: 그렇다. 산정현 교회를 대표로 왔다고 한다.
3: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 주기철을 만나고 있다.
3: 예? 주기철을요? 아직 수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4: 다 생각이 있어 그렇게 했다. 어차피 우리 손에 들어온 고기다. 한 마리만 잡아서야 되겠는가? 이왕에 잡는가 여러 마리 잡아야지 않겠나? 안 그런가 겐조?

출연 정훈석, 신세인,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정함을 넘어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주님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3: 제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기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2: 제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눈물이 아닐까요?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받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당신과 세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저희 BBN 방송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BB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복음적이고 순수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독특한 방송 원칙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방송의 역사와 또 방송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서 저희 BBN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중요한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의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의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려 그를 붙들고 외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습니다. 바울이 가장 고귀한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서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따라 친족이 된 유대인에게 그의 믿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알려주면서 히브리인 신자들을 상당히 분노케 했던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들은 정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 관계에 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제하여 버리셨고 사실상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조하는 점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조만간에 바울이 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이 불화를 무마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바울에게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끝마친 네 청년들과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 적절한 제물을 드리고 유대계와 동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G. 캠벨 몰겐 박사님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기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묵묵히 그 제안에 따라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네 청년을 데리고 성전 구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데 대략 7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거의 종결되어 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즉각 바울을 적대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드로비모라 이름하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온 네 청년도 헬라인이라고 결론을 짓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함이 점점 더 커져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결박과 환난과 바울을 대적하는 소동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십니다. 30절은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31절에 따르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바울이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큰 절기의 때였습니다. 이때는 유대계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강화되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이 전해지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였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그 일이 그쳤습니다. 33절에부터 시작해서 또 보십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군중들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소.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슬픔이 된 것은 자기 심령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꿈꿔왔던 꿈과 바울의 삶에 큰 동기를 주고 삶을 특징 지어줬던 소망과 열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를 맞은 바울은 그 몸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구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렇게 바울의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고소하는 제명은 많았습니다. 한 무리는 이 말을 하고 다른 무리는 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어붙여서 군인들이 말 그대로 몸을 잡고 옮기면서 바울을 잡고 치려는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막사로 데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바울과 군사들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사로 들어가려고 할 때 37절에서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천부장은 바울이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은 마침내 그 애굽인을 체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역하던 중에 전했던 말씀 중 가장 극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전할 무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몹시 쑤시고 아팠을 것이며 머리는 빙빙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자기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천부장에게 말을 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말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의 증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1장의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21장의 마지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항상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의 증거가 타협되지 않게 하시려고 간섭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헌신하는 종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에 저희들이 충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4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적 운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구약 성경 연구 1,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그 내용을 들으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 앞에 통회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심하고 무참한 말로 남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동정을 베풀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신실치 못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주기 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은 보다 친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주전 3600년 이후 사람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다 조사해 보면 약 292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56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292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전쟁의 범벅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약 8000개 정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지만 모두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14,351번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으며 그 전쟁의 결과로 36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36억. 또 재산의 손실과 관계의 망가진 마음속의 상처들로 인간의 역사는 얼룩져 있습니다. 손실한 재산들을 다 돈으로 환산, 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그 금을 가지고 허리띠를 만든다고 했을 때 허리띠를 갖고 온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도 남을 만한 그만큼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덩어리를 다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고 한다면 약 150kg의 두께를 지닌 허리띠로 지구를 두를 수 있으며 150kg의 그 폭과 함께 10cm의 그러한 그 10m의 두께를 지닌 허리띠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10m의 두께, 150kg의 폭을 지닌 것으로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재산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의 손실에, 돈의 물질의 손실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인명의 피해요. 그 마음속에 남겨오는 상처의 자국들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 이 평화는 전쟁을 넘어선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전쟁도 누그러뜨리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의 메시지, 그 영광과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평강, 영광과 평강. 예수님 오시기 그날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던져주고 가셨고 오늘 그 평화는 그 평강은 경험되어질 수 있으며 그 평화는 결국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또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오늘 보시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 오리지널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개되어 내려오는 드라마.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드라마가 지금 아름답게 멋있게 찬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 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막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이 소개됩니다. 이 드라마는 신속하게 그러나 멋지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자신을 이 목자들 틈 속에 집어넣고 그때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 아마도 이 양들은 유월절 때 사용될 양들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강림하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들은 무서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드라마의 청중은 목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으나 목자들은 신구약성경에 보시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 목자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목자였으며 모세가 목자였으며 다윗이 역시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하늘의 드라마가 이 땅 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보시면 제2막 천사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루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한다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큰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큰 기쁨 그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며 큰 기쁨의 본질이요 본체요 true essence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무게가 담겨있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He is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거니와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함을 다 하나로 묶어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셨고 그러기에 당신이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 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며 당신이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희생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또 그러나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자처하시고 바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자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지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 제호바 갓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천사들은 이 기쁨의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표적은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여기에 성탄사건의 신비가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으며 복음의 핵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그 성탄사건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가까이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제 3막 수많은 천군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방문,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을 표현할 때 이 호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기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고 이 청중은 극히 제한된 목자들이었어. 그 들판 그 계곡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합창 소리는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과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하늘 위에 지키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치밀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상황이요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성탄 사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지자들도 아니고 여러 방편과 여러 부분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만개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전개되는 이 성황기기에 하늘에서는 영광 영광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는 그 계획이며 그 여정이었으나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능히 뒤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이렇게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exclusively 그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교황이 전파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서 문제예요.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며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공생을 30여 년 후에 시작하시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시는 모습을 구주 되시는 모습을 주 되시는 모습을 보고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영혼들만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평강을 누리게 되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말씀하기를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Go in peace, live in peace, continue to live in peace. 지속적으로 평강 가운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평강 가운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보신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니 자기 백성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요. 본문 가운데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화를 즐기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만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씩 웃는다고 그래요. 애들이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한번 계산 세보세요. 가서 세보세요. 400번 웃나. 어른들은 15번 웃는다고 그래요. 그 웃음이 다 왜 어디로 사라져 갔습니까? 우리 다 어릴 때 400번씩 웃던 사람들이었었어요. 385번이 다 어디로 갔냐는 얘기. 우리는 웃음을 제한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웃음을 뺏어가는 인생살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빼앗긴 웃음을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전쟁의 연속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역사가 인간 내면의 전쟁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전쟁, 아니 하나님과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며 놀라기도 하고요. 나와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싸움박질하는 인생이죠. 싸움박질하는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한편으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오늘에 대한 불만족,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시그먼트 프로이드는 아고라포비아, 이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마켓플레이스 피어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 모이는 데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아고라포비아를 그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주장했던, 그 평강을 주겠다고 했던, 지금은 프로이드가 그러한 아고라포비아에 고생을 했어요. 에드가 알렌 포는 클로스트로포비아,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시, 돈 많은 그 사람은 악수하는 포비아가 있어요. 악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언론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은 germs phobia, 이 세균에 대한 그런 두려움증에 고생을 했습니다. 존 매든이라고 미국 풋볼, 아메리칸 풋볼에 아주 훌륭한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LA를 가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큰 버스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버스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 아가시, 이 테니스타인 안드레 아가시는 거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 공포증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문제는 기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자기 두려워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면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 공포증입니다. 11조 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바치 가서 막 먹으면서도 이 설교 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까지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다가 설교 시작하고 2분 내에 조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 인생 두렵죠.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우리 직장도 보장할 수가 없고 우리의 관계도 보장할 수가 없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의 전쟁 가운데 내가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우리는 낙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되기 힘들어지니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말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과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방문을 환영하는 영혼들의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상 우리는 이 경험을 다 해봤던 영혼들이며, 아니 이 경험을 오늘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 평강의 경험을 맥시마이즈하는, 극대화하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평강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발견하시며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성탄의 의미이구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하늘의 찬양대에 마음과 목소리도 동참하십시다. 분위기를 보시면 천사들이 멋지게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할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나 얼마나 우렁차고 멋있고 음악적으로 아름답고 성령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성가대의 찬양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리스도에 주신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우리도 감히, 전에는 그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지금은 하늘의 찬양대에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함께 동참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내뱉는 표현들은 찬양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즐겨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심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흥얼거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예요. 아름다운 성탄의 찬송들을 노래 부르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린 오직 그 평강을 경험한 영혼들만이 이 찬송을 자연스럽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영혼들만이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표현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까 시편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더블 포션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영혼들만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기 전에 과연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뵙기를 애쓰며 내 영혼이 그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불평할 내용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불평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영혼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나에게 그 불평의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내가 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함으로 해서, 아니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여기저기 항상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를 모기 한 마리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제 손도 못 막는 모기가, 기차가 달려오는 기차를 모기 한 마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150km의 그러한 긴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모기가 저항할 수 없는 똑같은 비율로, 아니 그 이상의 비율로 죄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 자그마한 모기만한 죄가 하나 있더라도 우리 몸집이, 우리 영혼이 150km에 해당하는 그 긴 기차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기만한 만큼의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보톨리누스라는 그런 균이 하나 있어요. 균이 있는데 이게 썩은 소세지에 생기는 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비율의 균이 하나 있어도 그것을 소세지를 먹으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요. 치명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탄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평강이 가능케 되며 평강이 가능함으로 영광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이며, 이것이 절대 진리이며 오늘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기 한 마리만큼의 그 죄악이 있어도 엄청난 기차 능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만 됩니다. 죄의 도우심으로 죄를 제거하며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주시는 그 평강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자연스러운 찬송이 울려나게 되어 있어요.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다 와서 경배합시다.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내친김에 제가 한번 특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0: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걷어차는 미련한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하늘의 성가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찬송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성가대에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 억울함을 하늘의 성가대에 조인함으로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받아줘 관도, 그러면 나는 하늘 성가대에 조인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찬송, 평강을 경험한 것을 찬송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평강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리게 되죠. 성탄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평강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우렁찬 성가대가 되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성탄 사건은 매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찬양과 감사가 있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찬양을 돌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력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을 때 찬양을 주 앞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경험을 함으로, 유혹을 나가 뿌리치는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께 또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함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평화를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괴롭힌 영혼들을 용서해 주므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full cycle을 완성하시며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 요한 시바스천 바하가 그 훌륭한 음악가 바하가 상당한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작품 맨 앞에 JJ라고 항상 썼고요. 마지막에는 SDG라고 이니셜 세 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앞에 JJ는 Jesus Juva, Jesus Juva, Jesus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뒤에 쓴 SDG는 Sola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a Dei Gloria, 표현이 여러 가지 다 다양하지만 Soli Deo Gloria, Sola Dei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기 작품의 앞뒤를 Jesus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바하는 얘기하기를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들의 영혼의 신선함을 공급해 주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곡을 쓰면서 바하가 갖고 있던 그의 음악가로서의 인생 철학은, 또한 음악 철학은, 음악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른 영혼들에게 신선함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얘기하며, 그렇지 않다면 참된 음악은 존재하지 못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소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 음악은 다른 영혼들에게 신사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은 그냥 사탄적인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얘기하며 그는 자기의 모든 작품을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작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JJSTG 이니셜로 그의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Jesus help me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며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원하셔서 이 삶을 가능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강을 듬뿍 경험해 어찌할 수 없어 절제할 수 없어 그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의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도록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의도를 따라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며 찬송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며 우리 인생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각 영혼 위에 우리 각 가정 위에 듬뿍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0절을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목소리를 발하시면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사자의 목소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처럼 우리의 귓전을 파고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보건소에 웬 사나이가 흉기를 들고 뛰어들어와서는 의사와 간호원을 위협하여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진통제 메사돈을 요구하며 그 메사돈을 치사량 이상으로 대량 복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이슨 호브라고 하는 사나이는 메사돈을 복용한 후에 곧 실신하여 몇분 동안 호흡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해독제를 투여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해독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러한 곡이 있는데요. 가사처럼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삶이 바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지와 향기의 공통점은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간증과 사연을 받아서 방송을 청취하는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향기와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지 간증이나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나 BBN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엘리야야.
1: 오, 하나님.
0: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너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깨우쳐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내 너에게 그 사람을 일러줄 터이니 찾아가 제자로 맞아들이거라.
2: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는 자신의 몸이 점점 늙고 약해져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터라 서슴치 않고 일러준 곳으로 찾아갔어요. 밭이 많고 과수원도 많은 부자 마을이었어요.
3: 아이야, 말 좀 묻자꾸나. 이 넓은 밭이 누구 것이냐?
4: 예, 저기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죠?
3: 그래.
4: 그 아저씨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죠.
3: 이름이 누구냐?
4: 엘리사 아저씨예요.
2: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름이 비슷하지요.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이며 엘리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한참 동안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 그는 천천히 엘리사의 곁으로 갑니다.
5: 아니.
2: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엘리야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겉옷을 벗더니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6: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니.
5: 어머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저분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저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 영광이 없는 일입니다.
2: 엘리사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3: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대신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2: 이 앞에 이야기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 강가에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뿐이었어요.
7: 선생님! 선생님!
2: 하늘을 향해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5: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
2: 그러나 그는 이상한 힘이 자신의 몸 안에 넘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가진 힘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 이후 약 50년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6: 저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5: 예, 무슨 일이십니까?
6: 우리가 항상 먹는 샘물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8: 네, 선생님, 이건 큰일입니다. 왕에게 부탁을 올렸어도 방법이 없다기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2: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커다란 성 여리고에 있는 큰 샘물이 이유 없이 물맛이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6: 그냥 소금물이 돼버렸다니까요.
8: 네, 그 물로는요 세수도 할 수가 없어요.
2: 엘리사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6: 보세요, 선생님. 물맛이 이상해지니까 새들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8: 새들뿐 아니라 나무도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2: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갑자기 물맛이 이상해지니 온 주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6: 이건 마귀의 짓이야. 틀림없어.
2: 엘리사는 샘가에 서서 커다란 연못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5: 누구 가서 소금을 한 통 가지고 오시오.
9: 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2: 소금 한 통을 받아든 엘리사는 잠자코 그 소금을 샘물에 쏟아 넣었어요.
10: 아니, 선생님, 지금 샘물이 바닷물처럼 짜서 야단인데 그런 곳에다가 또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그러나 묵묵히 소금을 다 붓고 난 엘리사.
5: 이제 됐으니 물들을 마셔보시오.
10: 아니, 이물을요?
2: 사람들은 머뭇거리다가 조금씩 물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11: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유, 이건 물맛이 돌아왔네. 그 전보다 더 맛있어.
2: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12: 이거 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11: 어서 오세요.
12: 어제가 보름인데 왜 돈을 안 갚는 거요? 왜 약속 날짜를 어기느냐 말이요?
11: 죄송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빌린 돈을 갚으려고 어디서 돈을 꺼버리고 돌아다녔으나 그만.
12: 핑계대고 있대. 어디서 누가 당신한테 돈을 꿔준단 말이요? 돈이 없으면 어서 나와.
11: 예?
12: 빚을 못 갚으면 노예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난 돈이 남아들어서 꿔준 줄 알아? 당장 나와.
11: 울지 마라. 저 여보세요, 나으리. 하루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12: 좋아. 그래도 돈을 못 구하면 당신과 아들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버리겠어. 딱 오늘 하루뿐이야.
2: 유명한 빚쟁이에게 걸려든 이 불쌍한 과부.
11: 에휴, 남편도 없이 살면서 애가 아파 약을 지어 먹이느라고 빚을 졌는데 이젠 빚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아유.
2: 엘리사는 우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5: 할머니, 그 과부가 사는 집이 어딥니까?
11: 예? 저기 저 모퉁이 허물어져 가는 집이 보이잖아요.
5: 고맙습니다.
2: 그 과부 집에 찾아간 엘리사.
5: 여인이여, 혹시 기름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가?
11: 예? 있기는 하지만 기름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5: 가지고 와 보시게.
11: 예. 이것인데요.
2: 엘리사는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5: 여인이여, 항아리를 보라.
11: 아니,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5: 앞으로도 이 항아리는 언제나 기름이 넘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엾게 사는 그대를 도우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2: 또 하나의 유명한 기적이 있어요.
11: 비나이다. 저에게 자식을 하나만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으니 사는 것이 아무 즐거움도 없고 날마다 슬프기만 하옵니다.
2: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5: 여인이여, 그렇게 아이가 소원인가?
11: 예,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5: 내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대에게 자식을 주도록 하겠소. 그대는 곧 귀엽고 축복받는 자식을 얻게 될 것이요.
2: 엘리사의 예언은 드라마졌습니다. 그 여인은 귀여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1: 오, 엘리사 선생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지.
11: 예,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2: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엘리사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1: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2: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려는 큰 뜻이 들어있는 기적인 것이죠.
11: 선생님! 선생님!
2: 엘리사의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여인 한 사람.
5: 아니, 무슨 일이신가?
11: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5: 죽다니.
11: 아무 이유도 없이 잘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못하러 저에게 자식을 주셨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신 것이 더 좋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까?
5: 어디 가보도록 합시다.
2: 엘리사가 가보니 이미 애는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5: 하나님.
2: 엘리사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간 간절히 비옵나이다.
2: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13: 엄마
11: 예야
2: 또 한 번 엘리사의 기적이 실천된 것이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은 성경에서 엘리사가 처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4: 아니, 쟤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아니,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이상한 국을 잘못 끓여 먹었어요. 그 국 안에 들어간 열매는 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를 부여잡고 뒹구는 제자들.
14: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2: 엘리사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5: 거기 보리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15: 예, 선생님.
2: 그것은 평범한 보리가루였어요.
5: 이걸 어서 물에 타라. 그리고 한 모금씩 마시게 하라.
2: 그 가루를 마신 사람들은 언제 배가 아팠냐는 모습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16: 선생님, 그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아파 죽겠더니 약도 아닌 그런 보리가루를 먹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15: 그거 보리가루가 그렇게 약이 되나요?
5: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한 보리가루 속에 그대들을 위한 약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독을 먹은 그대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겠느냐?
2: 엘리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를 막론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는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 가장 유명한 일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커다란 나라였어요.
17: 왕이시여. 오, 장관. 어서 오시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18: 사실은 그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17: 뭐 그게 무슨 말인고?
18: 예. 전 부끄럽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17: 아니, 그대가 나병이라고? 이럴 수가.
2: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온몸이 가루로 덮이고 썩어 들어가며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17: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게.
18: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17: 그대는 아직 장관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게.
2: 시리아의 장관이 앞뒤로 군대를 이끌고 황금과 비단옷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5: 거기 누구 있느냐?
19: 예, 선생님.
5: 내일쯤 북쪽에서 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야.
2: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5: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요단강이 머지않으니 거기 가서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이다.
2: 이윽고 다음 날이 되자 시리아의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20: 여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가? 장관님께서 오셨으니 나오시라고 일러라.
2: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19: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든 분이 오시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르셨습니다.
2: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는 군대 장관.
19: 아니,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왔으면 맨발로 쫓아나와 내 몸에 병을 위해 기도를 올려줘야 하거늘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 강물이 어디 약이란 말이냐? 이런 고약한, 내 이미 죽기로 작정한 바이니 이놈의 집을 불질러버리고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고 가겠다.
2: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데.
21: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9: 안 되다니, 왜?
21: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괴상한 힘을 가진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19: 예,
0: 저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강물에 목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9: 아니 이놈아! 강물에 씻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더니! 그리고 요단강이란 강이 무슨 약이라도 된단 말이냐!
2: 펄펄 뛰는 장관을 부하들은 달래고 얼음 끝에 간신히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0: 한번 목욕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엘리사라는 그자를 잡아서 죽여도 될 것입니다.
19: 그래, 네 말이 옳다. 어디 그럼 한번 속는 셈 치고 목욕을 해보도록 하지.
2: 장관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욕을 일곱 번 거듭했습니다.
19: 어? 아니.
2: 장관은 깜짝 놀랐어요.
21: 장관님, 몸에 붙어있던 허물이 모두 떨어져 나갔는데요.
19: 그래. 나도 지금 몸이 가렵고 아프던 것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어.
0: 장관님의 병은 모두 나으신 겁니다.
19: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약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무서운 병이 나버리다니.
21: 이것은 모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19: 오, 여호와 하나님. 나도 이젠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젠 나에게 다른 신은 아무도 필요가 없다.
2: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마침내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심지어 왕도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13: 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시여!
2: 무덤에 넣어진 엘리사는 오랜 세월이 흘러 모두 썩고 뼈만 남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과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자, 우리 아버님을 위대한 엘리사 선생님 발 아래 묻도록 합시다. 돌아가셨더라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2: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에 시체를 넣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그 동굴 안에 같이 넣어두려고 하던 이 사람들.
12: 조심해서 시신을 올리도록 하시오.
2: 시체가 엘리사의 팔찌 아래 놓여지면서 잘못해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2: 여기가 어디냐?
19: 아버님! 아버님!
2: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뼈만 남았을 망정, 엘리사의 기적은 그렇게 놀라웠던 것이지요. 엘리사는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2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BBN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BBN을 소개하시고 BBN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자주 내시는 편입니까? 제 아내가 저를 평하기를 큰일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작은 일에 화를 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가 고플 때 더욱더 그런다고 하는데요.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윌리엄 펜의 이야기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기억하면서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한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03편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느 부부 동반 소그룹 모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참석 부부 중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셨어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또 흐르는 그 눈물은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말해 주더랍니다. 함께 있던 소그룹 사람들은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부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분의 남편은 신앙은 있었지만은 심각한 급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4살 된 딸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보낸 그런 상태였답니다. 남편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했지만은 이분은 남편을 자주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이분이 용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부의 사랑은 커져갔다고 해요. 얼마나 귀한가요? 이 같은 사랑과 용서의 은호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크신 사랑에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을 십자가와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잘못에 어떤 자비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계명들이 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실상 지금 이 말이 오늘날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의 계명들도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신약의 모든 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약과 구약의 계명을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신약의 계명을 근거로 들며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설교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들기 위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계명들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들을 모두 포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계명은 신약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얽매이고 정죄하는 심판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을 시켜주시사 이제는 그 계명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사라지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율법과 계명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설교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들을 구분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특히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구약과 신약의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어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 고난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모두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십계명, 그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면 신약의 계명 또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이룬 자가 된 것이며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계명이나 율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완성이 되었느냐? 마치 그 율법과 계명이 사라져버린 것과 동일한 효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완벽한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학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의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신약성경 연구 1-2와 신약성경 요약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책임은 구원받지 못한 사업계의 동료들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성품을 지켜내므로 그 생활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경건한 생활이 어떤 관계들로부터 불이익이나 핍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말씀의 정도를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매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구원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웃음과 평안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지금의 성경의 일부분들이 편지체로 쓰여져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져가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이며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BBN입니다. 여러분께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오늘의 말씀.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원 늘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 방송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교황 일대, 그 다음에 교황에서 교황을 세워놓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기들은 그냥 문자대로 푸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게바라고도 해요.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게바도 반석이란다. 그래 예수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고, 시몬아, 내가 너를 뭐로 하리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아람 말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널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반석으로. 그러니까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체는 흔들려요.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데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너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않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흔들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베드로는 흔들려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베드로도 교회의 반석이 되구나. 아, 그걸 본 거예요. 아, 성경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나중에 이 십자가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라고 불렀잖아요. 게바라고 불러. 게바는 아람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니까,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게바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시몬아.